0: 네, 맨날 이제 샀어.
1: 싸워 싸워 거기 있어.
0: 아 맞아 뜬대 Yes I is the retail baba. Era vamos curu vamos contar vamos.